Run jingle, run jingle, run jingle, run jingle. 이게놈 주민이네, 이게놈 주민이네, 이게놈 주민이네.

코나깡 헤승기양 야되게 좀 아가 시지 등 아직도 기라 토인가로 카모 고얀 즉 고아 아이 좀 아가 코나깡 헤승 아기야 컴슨데기 등 아가 아직도 기라 토기 칼리 카모 고 우깡 헤 하위터머니 신테니 기야 컴슈 아가 비탱 아 코난 이 크시 영 해직도 기야 와 데신드리 오너티기 팔레스타인 아이 카오 응 즉도 기라 초기 카와 가니 코나깡 가이싱 아기야 컴슨 우와 tau yaglayan keke ngu yankia otober nga gani kuna ka hei kengta kwen mgu gie kakren nong tu ting lan kaka gani kuna sikde gie chuke kengta kwen israel nga itropa ay khawit tamani halima nga sikia kamsa taki firi chikde gie da chuke kawa ting lakang aga chongan wam chong hum yi ng hiya fai firi ay fasirikam chawla diwi chikde gie awa sijiri kamja dira gie samchang hum ke iska fm